0: 정확합니다. 불어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먹거라. 무죄발에 무죄발에 무죄발에 미리 무.
2: 왜나 먼저 독해자고 냐.
0: 도전.
3: Radio Simba in Uganda. Hallelujah.
0: Mukulikeyo, mukulikeyo, mweje mubadde.
2: Timba, ibogode.
0: Turn it up.